0: Қандай ат жүгіреді?
1: Немеге?
0: Қалға, байыңдан.
1: Әне ортада көк ат жекті әне?
0: Шан, нығы, жүнжендің афи ма, ең, не аңызды ма, қауды, көй.
2: Дұң тен, Жаусуды зүй дей кивін, дадау лингся 30 кеду. Жәдөй ма пи хы хайзы мен, дұшы ешен қау ен. 孩子们只能在正式赛场外的热身场地进行训练。尽管孩子们大多来自牧民家庭。 也有一定起码的基础，但这和现代意义上的马术运动还有一定的距离。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，来
3: 本来是马背上的，现在能骑马的到底多少？综合发展、均衡发展，从哪些体现？一个娃娃如果只会学习，剩下什么都不会干，以后他走向社会怎么应付这个社会？
4: 然后保持距离啊，两
1: 脚后跟往下，
4: 你前面的马要保持两个马位的距离呢，那个。哎，那你这个没事的，走到哪儿去？
1: 爸，哎，别出事。我们现在主要是教他们的这边的那些动作，规范的、专业的，马的步伐呀，马的气色呀。原来他们就是，在我们家，就随便骑骑马，他那个好多，动作都不规范。
4: 要跟着马的节奏起坐，
5: 怎么小后跟往下压。
1: 这个要么骑坐，就那，那里一个，骑坐，这边那不是个苏格人，骑坐。Bırakın istedin canı adam bağır. Sen de baskırıp da adam bağır. Maşu şöyle şöyle basın bana bir tizmi var o.
3: Kim bu la?
1: Süleyman gelip Süleyman kedi. Geldin attın mensim. Süleyman benim la kedi öğretin.
3: O kaydınlar.
1: Bu da mı hiç etmeyin bir ha?
3: Çocuğum bırakın.